0: 주인공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같이 안 I'm a savior 내 가로와도 별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기분지
1: And that is the one and only BTS and Come On Over. This is new one by Shibuzy, and it's called Cowgirl.